0: 주다 엔젤이나
1: 지지
0: 나저 인짐지 공개들로는 땜쇼르샤 캬과 마티아티
1: 로로리
0: 티견 키키 정말 야갈의 견식말이
1: 아 레레
0: 그 가래스나 캬과 마티아드라 더 배차나 돌랑가 직타랑 버스가리 심차 가마차다 되잖아 정무선자 레오고 저제 배차나 참주제 전화공은 다 좋은가 이제 리바 차셔나 캬과 대야 딩게리
1: 아 레레
0: 티선장 나주 아 단다 저제 디르샤 저제 레오고 앙잔디 숨주버르들로는 아니 캬과 마티아시 디안 야가 경기 말이 어디 땜쇼 지르샤 다 나즈 레세 능고이네 야가이나 언제 야가도 양로 공개는 공개들로 다 알아
1: 너도 야요 카셉 치제 루야 드발샤 너 뜻기세 사지자 창알 치외 이제 산에디 딜림디 나나즈 레고 오기 숨죠
0: 젤 캬과 마티아
1: 마티아 어디 루빈 자 참여 브만게라
0: 젤 당주디 카셉 주르 추 디기담 가데야 단다 디스 레고 텐다제 레고체 숨주진 교출이
1: 아 레레
0: 야 콜렉셔리
1: 아 거의 출롱도 간다라리아 두스 카셉체 꾸샤유
0: 브라
1: 아 아주 당부치 두 점발에 카셉체 통구르만
0: 젤
1: 롤롤
0: 단다 나주 야 게이라티오리 방동스 티셔리
1: 어 저발라
0: 어 야게디네 디요마리
1: 我做了哪里给他？没事。今天第二天了，那就他出国的，大概前面告诉，开学学习，那就他的，他去，家给学了，旅行去，是的，提前给，那就他的，啊，提，提，提拿了，对，这正式批待，正式链条，退休加大大，那你给过去了，我第一个去学员了。老累死了，老，春农的呢，第二天了，那就，大，么子让，他的，的确了，那就继续给学员了。
0: 车家好是是，就对，俺给别像那西湖去了呢，对的那有的，伢子呢，对，用就过的来的有的。
1: 哪里了？那是，
0: 我爹爹这样，这春农开路多，我爹娘车在点不是过多。
1: 哦，有了。
0: 那春农的真正是啥？春农的，但他忙起来，别像像那个那做他，么子鸡，么子鸡吃下面呢？嗯嗯。嗯，唐通梅，但他过来菜是卤鸭的。 레고 앙잔 이슈르샬 레고 W 주주체 레고 W 니슈 레고 뉴잉디 디르샬 레고 디 탄당한 콘슈데 디다샬샤 시고추디다.
1: 레세.
0: 콜레오 앙잔디르샤.
1: 아, 레로로.
0: 지 캬과마티야 쇼마레. 사찬살량은나조 춘음 캬과티야요리.
1: 어, 저반기라.
0: 춘음 캬과마티야 디르샤. 디니 디나로리아 탄다 디슈두. 어, 나 W 숨주시. 디니 디르샤. 추르샤. 추 W 10주 숨주. 오둑스두. 디니 캬블로그 디 디르샤. 니슈 숨주 10주 세야디. 칼르르샤
1: 아 레로로 레세
0: 드네 카 라쇼디 탄다한주 주주들이
1: 노
0: 주주디나 망체스탄다 디리 트눔디 로다 눔 냠디 신교기
1: 아 레로로 레세
0: 주주들발 노 트눔 나로네 탄다 망체지 탄다한도 컨트롤레 눔 나게 된다디 모드이나 니슈네 디샤 레오 강다니 슈셰 드네 nga w 숨주디 어디니 배주다 망쇼 지르샤.
1: 아, 네네.
0: 다 당동마디 단다곤 쇼야디 배샤나 모티실 차샤면 레고가 디르샤. 레고 W 니슈디 로세스 토메나. 다 소제 단다 단당조 디슈리. 아, 모티르제야 단다. 다 경로디르리. 아, 네. 방향 수차스 모르사발 지르리요리. 디나로 카세브티요리. 드네 칠리 지단의 정은 지정은 지리 차수나 만난조 단다 배샤나 레고 W 니슈루야디 nga w sumju dik chikar tangri
1: na le le se
0: be da gran lu dia ma yo ko di ta da lo chu go mala na lo di cha da di dik star je an zo da dik kan da lo re kuni boru li a tan da

0: 삼기기 더동 지식 쉐되야 민니 치매 강외 카지르 로아디 기괴도 총기난 립소나 고대잠당 카대잠체네 밀라게자 망잠 지시 아메 취미피네 멸람댑초 뮤나 남도 와사부 유바티 초알라 튠켄라 밀릭바 아마춘좀 기신비 밀주 곰지둡 제신 시에베 따미안 나킹 와키르쿨 얄케 갸리니 추기 댐바식 힘뮤 삼기 기두 장알 쇠바르가
1: 켄규 뇽차마숭아
0: 진뷰 나게기 잠마라 봄바티 쿠심비에 쇼바티르 삼기 힌두 카킹 바르체 부총소르 내주 텐자 라치 아마탕 짐신키 타주 그발리 파탕 푸뉴시나 모차 힌두 치왈지왈지 데블링네 남용수 마세 공라 뮤나키 삼기기 마티와타 모차 급슈 부총주 지람창마 갸교아 임바타 노부텐신기 봉부거지니 최마식당 자와라 두수당 사도아 치추 나조기 식징주 뇌내체나 쿠심비에 제람틴제 땡투 봉부기치 기라니 세신 제바식 용무 노부텐신기 봉부기치 쥐네 그 봉부거지니 슈균난기 제당 자와라 긍집 럭집 낭라치 노부텐신기 민낭 종무숨기 쥐네 대기니 랑츠 미송켄 식다 심체 소켄 식도 통기 유야 섬유레 대바라 로코 충슈당 섬네 치슈 임베 섬기기 묘그자 친부 틴저 쇠바다 묘그자 틴제 듄두 코니 지체 듄미도 줄라 게시 남에 주듄 로듄 마체나 그 지다르 체그 떼네 미신 바르쿠 기치 메바라 체근 신도 개그 중외 교나 디자외 코 문이 좋아식 중 Tengah amachuanzum ki gawa zhexi yi guagar kedung da ngaymei qidu nubudinzin ki ngonyong me. Wende, taja nyamchun zhongmur jugzhe kandashik yongmin mishinbe, minglang qixia wangmi tu korne, namkar zhucu su daxin mikju qila matunba chaygur se. Moje gemju du debe semgi rilam ki zhugsik chebe siri siri kyur. 부총조 타링 뷰사르 겹두 류베 몰라 모길레 타르웨 낭와 양시시 식총네 담부르 담베 왕제 성신두 줄베 직부 세워체 아마당 기두 지시에민당 빈기당 소문이당 지다르 카체미 섬기기 응은지 챙기메 응은 진진 기수무피 챈시기 낭두 현다 지양 용용메 바다르도 낭라 유베 왕두 당내야 테타 너뷰신도 나사네 토르신 총키르스르와티 간지식 유민 섬기기 통뇨대네메 총키르키 미초체도 도지 자류땡기 바타르마르부티 흘룩도 요신 유여탐 총키르키 캉베낭도 총시빠 내차사식 유여탐 총키르키 닝제 파주낭 섬기기 체도 닝제 파르켄식 유여탐 총기르 세와티니 멍미기 최도 급이 젠센 동부신도 나와티 섬기 콩다르 쇼르와치야 메 년년 동에 치루 동미룽라 동외 외톱장 매진 메 최바 두배 죽제다 랑기 직나 쉐세 쉬네 메바르쿠 다 총조를 냅치 모자 식낭 슈바당자라 더둥 조로 카세식 유바당자시 모람 모제낭 제바라 뷰티 동겐 중화양 자라 모랑키 소뷰띵도 자라 큐직 유용켄양 중화자 메 진보로 셰키 슈유탐 럭육 체유탐 토지치 슈유탐 섬기기 챔바 세리시리 큐바니 쇼유 쪼미투베 캉페 술쿠당자 세리시리니 메 타디에 네단 임메 메 레베 낭도 타니에 딘저식메 추티 장시시 직주 니투양 모이 담부르 지위에 쿠술기 땡도룽 믹주통화 인남 면락배 믹치잠 제발 태양 믹순니 깜부 인징 믹주 훈슈메 균텐당 메자외 추티 모란 홉디 니레 세바다 투쿠르 진보 통살 메바다 봉부거지 직주 메진 모란 응소 출불 강외 수학팀 모자시기 땡나 대두 Namla tetu mukchar ki jibshin, charbiye chuni gyona denbiye

0: 나마딘드 아니 모랑라 칸칸잠키 다 망즈지 아니 슌지 망즈치야키 타주딘제지 제샤 제자 다 데리 도르두시야티 카르시에 유스나 아니 슌지치야티 나로라 고름 당보다 고르니바 파 푸베르와 아니지 주노가 당보다 슌지 지우가 당보다라 지 아니 고랑 직대티 데베기 고랑 나온도라 초연난도 다정 제바 나도 내요 제바 슈구 매브치도 심다 제바 된제 유비나 아니 테리사다지 슌지치야키 아니 원차 엔지 두 다이네 총관께 단도 가르코 직다고 도스나다 그 남주 총관코나 저기다 미 총다지도 뒤 다티 저와티 파 푸비야 근데 이제 벤차면나 아니 부주 이네다 고런 당포는다 고런 이바든주 다미 공주 챙기 电变能当了兴趣起来忘记有了吧 kunzu unge zhomu du jie zhe mes ten zhe xia yo ma les ti ba pu bi ge da dan de xun zhi qi yu ge ju no ka zhe du lu de jie ruo ani a ti la ba bi ge da dan da unge me bi ge unge zhum ye ge me ten zu ge da ka zhe shi zhu me ani ju no ka zhe du ten zu lu de jie jie ani a da xun zhi jia ge ju no ti chen dan tun ba lu de tun bi ge ani ji a ma wo xia jia ti ani chen ke ta kandra lup tunyin tenbi ki eti lega zi riz enti konan su chungkhan namba zu enti sungxia gati chi
1: Kongdo timzi ba lamla ki nangwe kwe bi yi xib le ngan su timgu minbe xunzin chinggen ki xunzin cha yu le chowe te le ta yung zung mawa chebe rig le xu xia wen cham gochok ba sebu do tu timgu minbe xunzin ken ki xunzin tup tup zun lin cha gwe na ngay bar to zhe yu bang da cui du ta son jua che yu to na nang gu gu du. Bi na, beng mi beng zi ta zhu zhun ki beng zin. Cho war da yong che be zha bar ta nye lam so nyan jo ya bu che di. Reng ni gi xun zin che yu le cho e te gi da yong ken zhe che yu mi gi cha ju te da ra zhu che tu bu nang gu gu du. Do na, xu xia xun zin che ba ni. Zhe dim gi dian bi ta tun gu la kim yu gi zi dong ta gun ju tang ya. 튕고고도 간츠 창매 슈샤기 내든 탁주 체배급 편준 삼시타 쇠고 망잠낭에 주시 단계와 용잠 튕배 레와 니우네 시우니
2: 로그 컬러 딘자 고네 신규 치급
3: 마시 로그 컬러 제디 이니 나라원에 들고지 시내라
4: 中印度
5: 他爹,他都落妈不是啊?
4: 让给 lam
5: 多接住你一遍。落对不起，难大要嘛的。别杀死，念都不读。答应那来尿死。罗哥出国巡，几名没事大军，他到熊狼车站打，啷个多接当用？落对念到了，第俺弄下，弄下是。让给哥哥天农民新预备，接纳罗哥过路可这是当兵的真正的革命，让给新预备。第俺都是的。
6: 디리니야랑라
3: 송바 댄자기 도시에 큰 매바라 랑뚜기 미디언바 시바 람도네 좋아 나바 로그 고려 코다 응기미게 왔어지 지팀의 개배 지난 두준에 장에 가져서 넣어둬
5: 어네네 참은 없다
3: 저러 지나서 팀주 댄자기 윤세 뒤에 샘디는 야 우체에 제 나도 변종 시배다 대외 지나서 최소치도 공부망 시나라
1: 팅디 팀루의 제 신점 타시이 레전디 좀지 디기 타 십시 챔겨 난케 님 츠링 라타 부산 점디 라니리
6: 아 가절 가시가 좀세
7: 좀다 비우니 다 뜸마다
8: 이지 이마세샤
9: 중거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10: 기랑 쯩이 들이시 냥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 지지 지지지
11: 디카르니
12: 헤니
11: 대종 룽치 년친 예공 백개 룽치 이 대종 룽치 년친 예공 백개 룽치네 다다 깨상 미도 리젠 워즈기니
12: 대종 룽치 년친 예공 백개 룽치네 다다 깨상 미도 리젠 워즈기니
11: 깨상 미도
13: 这不仅仅错了一共看不上谈得今天去过去这样去年想做别的先定你朋友用龙青年之力库别给龙青期给三百多的钱是提零期给三百多的钱哪里呢其中个这谈那么是最喜能钱看你这只学月我的呢这不仅仅去其中个这哪里呀中年个朋友个修行从别等于没去吸引的我的亚江的尊严波三个孔明中间能听的亚七真七七但三个孔不提哪里呢也不认不起给我对过我的创不清别起的亚也不既然错亚给我对过我的呢你眼前几位等于的这特意用四七百从别等于几个做不行从不提养朋友去从不吸引啦那寻起车节从把牙从起马子清不起全部谈那寻提牙随随当别个了洗脸那寻提拉一把牙跟一把信不信那寻提牙果然可以从于个里呢陪面洗谈车节可以清洗这把谈人不解锁自己的这这些不信第二句话牙内催开了个原名提林起中给男团内信用啊第年轻期从不提从看南其实参拍土地经从把片面提你虽然不喜欢区别可以片面提你今晚期三不是怕地经需要读用了三期没去过日本南三没大的松林他就你个不清楚对面人一起追求第三组可谓内康土落经旅给去不南街头卷起捧不起来你捧落铁打这么的样肌肉喜剧铁蛋鱼怎么送我呢明个路西别桑都西了里边呢天气红落了却送你提具图心下你个铺西不一鱼去玩送西去别可以铁蛋给着去玩送我糖鱼怎么西了错了口你他立度别其不宣的这解决穷为大气气气两年铁定可我共长排图接受解决不糖两年四张洗足解决红落铁可我心下提见过卡在的解决嘎所有千百人去落实大体给我东北塔又及国企玩了年大南土电厂又提过从前洗个南土城从前提有空车林顿差几期间提七堆土没到东北几个不提南没到塔自行拿错归内些景就这样香香土不啦这个人烟别吃了一样满不随度强劲男人各自村体写大堂会给为南烟养些行透度接日给贼把骑行他国土全是莫名其没到人民烟吧贵不贼行一度黄昏为所出于没到南土头会路面怎不洗给不提秋夕主席参观给催土内部日日看那样目的给从不就不行堂行虽为秋云加起起土破吧从今起写我贪切全都那么找为容易在点有几度定我所给贵不偏松错吧难可谓从今提难的你与咱们送玩偏面许那么提总当穷行列穷 去那么提几乎如目的提差音的比比是喜圈度每一口汤姆塔总妹妹啊铁皮不雷松写句不谈打给张都店里另外前行写了皮松错不接胸去年年色动千百阶级要不喜去六十几年来不追星提心秋色多提起口汤许那么提略略脱偏群心定期给些男领着钱提到年年搞不谈一边啊偏群另外前的门入不养马村铁才能有几个羊血糖强占了所谓色里皮松错不相内年年色东西巧我心肠许那么提要不是本命白白我不觉肠每天那么的面白那选地糖年年年这几个银币铁去年半载内年一几羊吃完嘴解决不糖各铁日口味羊年半糖起滚起顿色许那么提年代不对国人我就是不就可以了铁蛋你日行然后老日脏丁起亏土果然我就是这的这边南西大起老是南永俗世送回天上普密脏面由于天主起压了嘴巴他岁岁年举动差不落地蛋了一切许诺起给懂不你那给你们起行谁当娘看去抽送内俗马林呢去给一日举办对秘密没错准备为俗天林呢每同抢救其名卡了雨冲去冲巴其心熊熊着明明酷度几不如拥有雪诺密张杯内俗浪球呢谢律几笔比你却都要求之捏压我堂铁记名您喜过冲凶图月别蓝牌图迷茫不喜参个结心都不能陈阳来个龙背店里每次铁大个缺度去不堂曾经给摸了大马几个张头里参加吹度可为老辈的酒大马蹄安插囊修理可以容易外库端把路铺图大马蹄操送为可以又把帮不行那么的钱呢大起几乎超的年轻为可我提买甜蜜图撒了给我呢没错给动个别没能以大个年送定可以参加兴趣没了你动点这动物经营写车班大马蹄没得公布谁读结局可我给我的人气随便才能张给没洗去那选的没上过洗澡可以过结束明度解决什么呢铁月没来了一起不谈来了一马起吧来了哭就这起吧几里穷的羊连王前部突然多的没别个铁几个不用哭堂接不铁了不堂瞧到两天穷回铁个儿没做入行穷我通退心情几个给大哥嘎的连续继续穷我吃一松花大马蹄打了祖母祖的没得公布洗谁读大个安插囊是咱们中医路边外口厅可曾经的去年贵松写决送我呢心情几个起个体去了大挫折一月及七百年图可素质西江民意解决心情几个起给秀亲笔每天旅行个起让起松马村各当送回天马儿蒙没给可我送的旅行给不谈大个安插呢大马给外口厅你不几个不了解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亲外国旅年团送的闽南一切不干跟客人呢要在网图催给你们的他而打起国定年打起国不应是客人心情七个月可为当地退不堂龙儿养成信徒全部下行天马儿普尔米卡吉配套打起这边当南热嘴边帮不得普切记听路写送听嘴巴高贵给可为拉耶不解你催的团子你走来观察不行个体儿大马天尼口味凝结一杯大个气度学天阳这个本体年度美白让其扩错堂接的吞送我呢可我没错给动的来列电目到我堂来列养个凝结起的强热着的大马天阳为库体打了清理美白却那寻卷堂间牺牲文阳却给顾家民众写决心我呢大尼更多给蓝图敲过日暮激烈下来就此地带地一切撇回错不念一堂心聚三回落干民南孙大你更不贴着人民吧 文帝列王赞佩帕杰南每对多年娘他张贝吕恰文南都国土龙我的帕尔贵村家内部马达尔孔从年列王赞佩图给的撒用别小国内错的狗第三组可为魁给切不习惯你总归马克东拉普通南队各别可你那素茶杯这边我你贴我求行控制曲曲别昂倾吐逻辑沙族松高位捏着头都那得素捏定既然面貌玩对别才能他而打给穷面都定却动作又不停止那我们一样写这穷位可我推问那个毒剂基本呢没控制千倍进大印打给三马岁却压两年提人团结穷我狂魔长不学习却跟我到了点呢提人能归他们这位乔娃是穷娃耶稣写这穷位大姨却盼了送信可为纪念杨美雪及诀别莫尼汉桑不达的有你提琳却杨前前天这口对记忆写诀目如我爱提琳昂目许做玉米不是长穷呀大姨我过当年亚连马切巴提前目穷美带了谁截图列出我呢大姨写了间呢拉叶别去归别穷美生活多半托的可我谈的三美女及美剧干美穷为没却是南刚炸地得不起吧杨宁那次继续穷我长不没戏即无足他也穷为大杨求的母穷玩于怎么送你可为西边谢求几句铁马人没打了阿扎比斯康路呢阿扎给先给东年洗碗偏用为却给阿扎的动机那次扛穷我打了松若嘴继续我听大姨那村男去了马县呢米这坎写这班没那村男没送呢纪念杨米这及绝穷我呢大姨那村男血鬼呢阿扎丁却给库威卡了重新及绝你没阿扎鼻子头长穷我动铁蛋阿扎鼻子松不提成这几个大姨拉冤别浪把他一了动我拉班皮行捡起送你汪面土起面提金隆隆土砸穷我穷面草送回莫尼哼桑不丹却激起了我音打了三针所慢的拉儿却拉冤别鼻子都不记音写这种口味打给拉图念不疼度解决班没却给拉用糖口味大杂球解决穷味打给谈的那库图密度却给大孙不美松写压的嘎的拉过普通年顿盘满前天哪穷我养特色的打了二型枪炸长不糖可为杨强热盘面的东北他女气给热的思维告诉每生的给可为老伴洗的切不烫题目旅行的又送为打给旅途你阿拉去外国听念送为内心那么多具体念送每生不那给东岩去哭泣热的思维写句念念成为娘年去弄得去今年学不可为你的这个穷美色东西越久那雷板心的恰恰拉索吧若据披松措备写那堂阿拉杰吧随便得不如这群文男亲眼见藏阿拉基我过题提卡尔下你主持起别才能穷民可以扛到心上写这群为连图大吉可我你让给扛对别求死着我写剧本呢穷民可以买些昂天嘴可以自动提养永远写不堂拉不学我起心没把这口心不满意呢可我你阿就开堂车花七了岁打给当地人随手就不要去给车站面壁电器吹不明年时间吧他随开了热水需求及军舱没打给拉年送丁听不起张康喜都吃不堂提囊新干七里喜都不提国庆年提囊提囊去将于那么的西堂写去新干提囊拉热给通不听都不提大你而打给这边我通提大谁都拿可为大了面板听我看见老人看到是张恶就是这里可没能忍心打起高丽鸡羊撇去马当玩藏不心肝地囊三年下不赢我抵达他们去去给银别他就去给写作嘴他呢去偷一切不远可没听到去了公园轻不穷送我马赛去给恰一鸡羊学我身呢他就可没让给绿色的测度鸡羊去给古琴亚东西恰这么多羊准度马去他呢我的男去给写作呢写去当起空气是我起行我替他粗浪不堂让起我看男得知 个体大宁个南起错啊百度没不穷为心绿给动一南南起加油起心图头儿送回狂了羊投机起去穷民起给狂魔这心切差别让给绿给给忘不眼辣羊当我低得普狂没其他说其地大起米绿人情地绿当羊起给歌唱色可乐图解决穷我呢狂我羊心归堂动我切切的偏离他呢捏路不真土下呢没这样呢让托的穷为捏去男穷儿把三美班七星路不诀别推天天送你听他玩就我舍不得送文阳打紧么送玩打起穷么捏个心地你的心七度七六的送你你想恶去么送玩才来的打起穷么得别托去你碰不比秋堂年龙了金东所进驻杨明琼的街头他虚下永为男一岁东哥可为马多比为马堂是让拉索不扬马踏激情当天却给他从中小别撒的男人穷没虚下永为的指引他便哭你空谁捏出去提醒困难人的送你是林阳领土永空不穷他就推康南去将为苍茫轻松为可为其他念头略推其共穷为应他你可给可为儿送去他们就给你纳入罪可为可给随顿区别人不读随人难不有因红绪中当庭可为言浪学话堂色度拉运备区别落运难因喜剧大体言浪学为那选体突击其序个体那选体大了却可为朋友的偏上念于哭的堂杨立生的语速注定让给朋友图从了主子预备去给落了朋友呢你念不得着我写绝穷别大家给杨提醒都去了天天大堂那学年参加了团购电梯行程大家三行那么重点从速注定那学铁堂念图让与你都团体借取借客都从了用那学体让给从速那么清不堂语速注定拉杨一几个语图团送我呢可我几步离开了从去都为了学习从会所肯记他便养着领念穷的羊等路给恰过那么多古龙地的不用我你为你那么多羊吗穷也不真不起总共没比那选题登月丁给我丢过为登月的羊我才替我们一那么写去也不吐出你却做苍茫那么大也不得随着营写送别马前平起所觉得么宁卡贵的也不真不起大堂给我丢过我的马车别狂热呢可为那次眼前惊喜日中我听也别念的随求别能我再的随那随地给我丢过为登月连阳我才切切我愿呢你那么了光阳再的随喜去吧呢也别我就就这题却血糖及血系这头我呀抽中军错第零期中写咱们大小音前面中学别推荐哪里呢没提起马前平起登去写军别抽军军催先改片学啊我也抽军军错下面了那么日最级别能坚定先转哪
12: 那么日最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앙림 통용이 없이 공주의 낚시 야유린 도지불에 장추부식리 표수 직부 지배급 미송탄 라바니라 땡괴부디 또 땡바타 소다 땡바 증은용바지 체괴바마세 또 치총 삐말지 괴바타 타동 하장종외 지수리 약보 땡괴기유 낙차양 도토식례 춘용제제타 쥐티추제서 강양미 원체 도서와 숨기 닌니나 직부 무직 지규여바타 타자 도서와 니기 닌직타 체계나 레가테 체계협시 테마체 증외 하자 종부여 름수지링키 제그리티양 니시샹키 알레루가키 총결토겐장랑베 레자 첨부식인바타 예즈라제티 미잔타 닌탄라식네 지계가협시 도서와 츠 콕지계급 닌르고르 십계여바타 다와지타 체계나 리뮤게 레가 야부체체 용법 망보 용월 텐솜 떼네 제괴미 용법 테다 김자 마오에 라도 주급 티니 디아키 센자 뇨웨 마네 인시라 추구 비고 난키 이체 사바시갸 인시 사스토 렌주 디지 레유 토림시 민용토 종이도 라라 평교 띵괴베 테드 딥신 유바타 라레 토도 승이 지바카네 지괴민고라 추도 치신유 Sunam Jingmi, Doto Loku Na June, Kyungu Ding Gurbe, Tedu Dipsin Sagubar, Zigba Dimbu Zitum, Sine, Toa Yabu Gitu, Zisha.
1: Sangly, Kona Nabasu Sintubatini, Chamdu Tungiri, Nishi Shanki, Dinje, Zenu Mansurung, but a Chebe Gorki, Tinsum, Gojitu, Mungshi Dimbu Ding Tupsi, Sine, Toa Yabu Gitu, Zikubitishi. Ting did you do so with Chita Chibi, Nancy, Shunzam Dagashi.
2: 土豆三比，短距离控制，地内长。几多点别偏中给喷油，地那些。三九路滚对滚球，三九路去，胖子。三九路滚对滚球，三九路去，美龙。他的气气，三十不低，偏中龙城烟尘脸孔，特别龙城气。三九路秋对绿色，三九路滚对滚球，写的是。
3: 新格林杰，谈得起年，谈点你们创业，品种龙井，年轻猎工，培根龙井杰，松果天蓝菊呢，新西伯天的新格林滚对滚种，西北七地列在这，俺列在做种修根，第一，下面那不吹木头节，新格林滚对滚种列在起，南迁新格林滚对西北天，先拿药修。滚对新格林，他也讲出来，滚种农户林里，天了不？新格林滚对滚种列在起，新格林滚对南迁。
0: 生了一，到我堂屋内西边拍了陆续创着的老牛总体在推送过来，加上女士这样的长长中出拍下，下面提过去，男同西边，第几来呢？应该说，我只能是。你对三个把一个女婿就那些到穷班时，那到我堂屋内西边拍人最近的给用说陆续创着老牛总体在出租前往通州城里台，西东松街准备短信不贴推送过来，加上女士这样的查处拍了一些。 到我媳妇儿也用说陆续出门，老牛总现在出租前往通州，俺东也给给具体送信不贴推送不来，加上女婿这样的差，俺怕行。牛总给客户那点呢，新进能够托老牛总现在出租前往通州，西东中介送就信不贴推送不来，加上女婿走过差西，怕了有谁。新进他三公给呢，老牛总现在出租前往通州，七东家堂个中个送信不贴推送不来，加上就几差过怕了有谁。牛总七日那点呢，团圆人真托。 若牛总现在出租前往通州，俺当年的女婿做送信不他，六月若秀牛总现在出租前往通州，逐渐新吧。牛总长妹若牛总现在出租前往通州，年就过去固定新不他推送不来，加就送查处，怕了有谁。三庄林街罗西部香港托密码小哥去江道大王平路这边签下，下面铁哥去西边南屯边角那里，我只能是。
1: 三个月被接个罗西部内写到穷二线呢，也对罗西部迷茫小哥去江道大王平路了，准备接过香港五只土堂去做操心。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 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토니는 멜론 딜라 시파르츠
4: 망조 망법이 침대 어디가 이제 지혜 아니 소수기 차동기 유리 딕 좀서 침대 쾌왕 성경대
3: 팀세 멜롱
0: 승글린제 약공 감사 말리 전조 경수견 디긴이 미쇼 통공 타 지조 견송비 계급 최대 데이터 운영 타 텐톰 토담부 계급 최대 지급주 계급 면주 견송주 소 디자인 타냠토 로체레 계획 내주비 시제 개왕 계린계 내주 락다 땡비보라 럽저난토 간제식라 로체레 계획 내주부 세람 내급 락다 땡비 락다 치디기 켜공 간제이남 로체레 계획 내주부 시버니 랑게키 침규기 개유슈웨 로체레 계양 마시 레가르 슈베 녜즈부스 락달 치드기 협고네 데나 랑게기 마군 수여베 미주 첸베 뒤베 팀프기 게유 슈웨 로체레 게웨 녜즈부타 티시 미주 첸베 녜즈 토담 탕네 칭겐타 미주 첸베 꾸지 체베 라저 유베 녜즈르 슝겐타 녜급 락달 덴빕디 쥐촨라 덴빕타 팀바 응어노르네 게유 슈베 녜즈부 게유 슈지 미주 첸베 뒤리러야 Negap lagdar denpi di zhe chuk zhe. Ona, negap lagdar denpi di cha kangda ne nge zui bie kye wang ge lin chi tupam. Nge zui topje te, negap lagdar denpi na tu do tu nge zui topje damye zhe gu bata nge zui topje te la zhe ma shu gi ce shi le minyo wa zhe gu shi ka se dun du. Nge su tang kong sing te, chim gu le ge tu zui gi denpi ta lo re tu jin ta chen sui ni mor nge su jok bie chi tup le zi song shu gu bata Lochele gewe ngezu bar chi cha ne lenu mi gu wo tang gu chi ngezu jirim gi denpip le zi song shu gu shi ka se dun du. Ngezu denja tang chu den te mi ju chen be lenye chan bu tang ngezu ren bu gu ji che gu tang chub chi denja tun gi tang le ri chu den ki lop su tang jong dar ya gu che gu shi ka se dun du.

0: Sapobu Ninki, so which to Gutan Gamme Tota, Chichu Chu Dunta, Gamme Tolia, Gardon Shu Yube, Lingetu, Tona Yubshul, Chenang, and also Ting Dili Tinki Nang Tungu, Gozu Yin.
1: Tugung answer Langor Donani, Dona Sila Zero, Langor Dak Yongi, Sija Yabu Mayena, Kiran Kalua, Tintin Sila Zero Nam.
2: Tugung answer Langor La, Jija Yabu Tumaya. Langkur ki gyonjari ni, rengi ki si mudumna, kirang cae tang dianbe kalwa si kalayin.
1: Langkur da gyong ni zi na pi ta.
2: Dine wang cha dianbe dianshu gondun ju, kirang ki gyondian rengi ki langkur la da gyong cae tang ne, langkur ki lula la gyonshurwa jyotab kintub la.
1: Dine kirang ki langkur ki numta lua la chunjung cae tang ne, kolor sipsi cae tang so, langkur dungkab ki gyonshi te kinto kanglik yong tub.
2: Tata. Kiranki san xinbe li chen di ni.
1: Dimdu tia di li chen ge nang si li chen, langkor da gyong si ti ni.
2: Lengye, li chen nang shu gyuru ge su xiu.
0: Lo, nam lingye, ngana cu li chen ki nang tuyong we go zu yin la. Tangto ugen tu di lan ne ngar gyun xin tu zi gu kong bu chen na jie ngan zu langkor da gyong li chen na li ya, pe na ba tu jen na shu yin la. Lo, kila kamsan shok di lay la.
3: Lo, kamsan shok di lay.
0: Lo, kila tarin ki li chen na li na nga na zu lang khor da gyung te ki chi ri na ya ki si cha kari cha ri na yin na li kila.
3: Tari di yin kila, kila nga zu kong do ya ta tanda da gyung che dang tanda li zin chi dang chu zi shio ra. Di na lo ki tanda nga na zu da chi tin si ri yin gyar gyar chung gyar tin xia chi yin
0: kila.
3: Kong li zin na lo la nga zu tanda chik da gyon shidan changmo lo kyechirin chidze lakwaadu malari, chitumri, thawaadu, titum dike chazan lo na loog jala maangchaas kyeche shio dike anzo tanda duks di chevri maa chik shuyu raal
0: ane
3: na tima chay tando anzo ta chik jala kyeche a chaya dike ane o dike chik tanda yanggyar chi maa gwane chik
0: Lo, kila tochi na, ta kongi li chen ka na lo li ya yin na kila ge ta, lang kor ta gyung te ki lula ka ki, nga na zu, si cha ma wu chi se ti na bu ta cha ji ze ya, te tong ka na li yin na li, lula ngwe, nam ji ze, ti wei yang da, kia chi sen po ling ge ka se bu yong ya che tu din je se, nga zu tab lang din je si pe ju da nam ji rwa li kila. Lo, nta ring li chen na li ya kila ge shu ya nang da nga na zu kong ki, si cha ka se ti, nang go di ge, ni, chok tong da cha ji, nga na zu kia chen chi, shu yin sum ji rwa li kila.
3: Lo, nta chi si kila, an kila ge nga na zu ne chi ji ze, kong ki si cha ka li ya, kati lo re kia chong, kisara chi, rob si na ro na shu yin li kila. Lo, si, lo, to chi si kila, an kila ge nga na zu ne chi industry. An shuwa ji ka sevre chongso na, yaku chongso na jik da ganda lo ra, dik tiks paa san kyo. Chala tap dea ndi, yangyar ki che duk se na ka sevre toa.
0: Lo, jbaan ki la.
3: Duk shi yin.
0: Lo, lo, lo,
3: lo. An shu ta tanda duk steto na lo lo ma ji, chala duk duk slup tu cha ne, ta di jik chala di kwa yu mi da, ndi jik ka sevre shi yungum toa.
0: Lo, jbaan ki la.
3: An shu ma la, ma la lo, na, ta ma la si yang kare de shi na sam, ndi jik.
0: ディシュングラル。ただ、シュゴネたちがなぞ、テドチェベカプス、ながれねれち、チャラティ、ケケガイミ、サジコアイミ、オドスマカセブスラグイン。オンレスレス。ラコンリアチニャムニョマダベスチ。ラオディレベスチェシャ。ラスキラトチ。ラセ。アンテリ、なぞ、タンドマタ、ケシシュチ、ただ。チュゴナロネケシシュディリシャ。マラ、まじょマラルネタンタ。ノウナロリンギョタンタディリ。
3: あ、客車の發動機。ろ、しばらく。おで客車処置で、まなぞだ、打機線の地は、客車の保養。お、しばらく。保養線だ、注文じゃだ、てげじ、こんなのなぞたんだ。お、これでリシンじゃ。おでなろで、車種処置。ろ、じじ。あ、てり。やんじ、途中でじじ。やんじ、出所。ろ、客車だ、じゃ、しばらく。ろ、レスト途中。なんだぞ。 디나로리아 다경시 다경신다 디라 주주계신 바오양 주님 제아디나 나스디 총에 나올르샤 니고 다 메리게면서 로야야야야 레미나 아니 딩제 안티네 야 체스 주도 다경시 단디 또디나 로는 나죠 총에디나 주님다 단디 주님 장세시야 지요 류신시 사셔 어디 제아지르샤 계시주지 드네 야슬리 장나 수다배장 공네 티니 잠레미나 아니 춘음제 아니 춘음 장세시야체
0: 런스
3: 안티네 안저 단다 말라 카레주르 공시 류신시스
0: 러즈바기라
3: 드네 딕좀 나로리아 단다 개개심나 자상 네이세라 데나로리아 지 카레주 어디게 직제 하르샬
0: 너 리스
3: 칠리라 티니젤레나
0: 러
3: 아니 칠리 티시다 티투버루림나 디안 채나로 두 당경제단 채지는로 디나로는 거나 저 가르쳐드렸으나 딱고 인지 장무선 얘기 추체 아니 디나로네 단다 매자스 개개나 쉬우나 호화세시 매바니치 디게 마 꼬지 딱고도 아니 제고도 제음도 다 제 고변 예반면도 인지 따 따야 디 계신 분들이셔
0: 너 십시 제야
3: 봐라 너 락바도 안주 추디 다직 추시 말원 제우 말에서 다 야면은 공가지 있는 들이 사시면 왜 나도 논조 따와지리
0: 아
3: 나도 추디 공가자 매임바 먼저 야가래 다 코 출래 차부차 코요는 장 요거
0: 아 레레스
3: 대외장 다는 저 라다한테 숙침부 줘야 랑가이나 추디 인짐지 야고 추이는 내가 그 말아 차오마 차야다 추야 아직 코요제 먼저 좀도 인디
0: 친구들이 아 레스 어디 안
3: 개침부지리
0: 너 추지 안 된가 나 좀 너무 되게 요한다 이제 개 멤버 봐라
3: 개 요마래 나도 추디 조금 차도는 쟤는 야월
0: 코얀
3: 베디스다얀 카치게 다 추디 추시다가 제 추실 너무 맵지
0: 어 저도 와라
3: 베단된 다르스라
0: 다얀
3: 년도 주지리 나주 코 디리 나주다 아라다 차리 코 누구 주리
0: 로
3: 누구디 냠주리
0: 아 레레세
3: 베주단단단단 누구 겨리 겨리 정모 마자다 양지 캬과다 내 사정모 있는 진짜 다치 침네 그 캬과디야다 진짜 누구 겨주리
0: 아 레세
3: 어 진짜 세샤 진짜 나주 quando la cena role a tati shuri pita gerati
0: oh
3: go gerati da cha gera kya ge na shum na kaser shum na zeng shi pita si de ne fa den ji pita ya so ji pita ho du si ta di na na zo ti ge men je kon le a che to men ya ho du ta ko yan yin ji men je jor sa ma re ta di se ge li ya da di ko che che na di ji li ti ge ri
0: listless
3: ta ne gi da ina gi da za ta go a di si
0: la pita si
3: ho 那些地那第七楼的那老是养鸭子的，发电机是到老三年级的，老鸭三十几年是没扎，第一阶段的，第二个那组，鸭子继续呢，继续呢，第三个那组，没得那老了，克隆成木，产业给给了就的，哦，类似，但第最近呢，过车子的那些的，这里去接的是，去接管理啊，这个节目呢，没接的，这得不掉位的，
0: 啊，类似，给了咯。
3: 但是你自己哦，这里节目说什么独立车单前面呢，当然就克隆成不出来，压缩机皮带的呢，可以要买的，可以去接近买的。但那就落山呀的，他不去前面呢，没得机，但有就是那么大的脚步前面呢，过地去呢，落左路，落个怎么去西路的？
0: 落山。
3: 但那就地段，没这他的地势啦，没的，电瓶，落，那么你芒果节那前面呢，没得单子呢。 电瓶的，弄到没呢？你没得车站落单没说是吧？他停在嘛的？啊，
0: 类似。
3: 电瓶呢，就停在停在是的。嗯，落巴呀的，他曲站是别处单是的。
0: 啊，类似。
3: 没得单就对成了落的，可能用过是呢，俺就没得叔叔出过马拉干的呀，他，嗯，加个修呢，发电机是就。
0: 啊，类似。
3: 可有落的个呀啥子？啊，你没得那落的他的。
0: 写单呀的，第一个写上了落地别就等个嘛的。啊，类似，我只能给你把写上的落在做下是了，姐姐对吧？哦，没得卡些，各种各下边呢，落把没土地的用多了，这用对什么？啊，你啷个对吧？你有对什么？咱这讲了呀，各种各起，前边是前边的落地的，先给出啥用个的是多了？
3: 是。
0: 落地落
3: 啥呀？落地的，他那，给啷个就需要什么的？发电机是。
0: 啊，类似。
3: 可以啊，啥种钱用？
0: 啊，来来。
3: 可以话啥用？我是说，可以，我是穷用了，老百姓当时的当钱，他们那个人最疼的，电池是没的，电瓶是吧？没的，没的，拿了去啥用？
0: 啊，来了，老百姓。
3: 啊，的没的那里，俺们那就。 ཁོ་ཚེ་ཚེ་ཞུ་རི་ཨ་མེ་ཅི་དང་ནེ་ད་ལོང་ག་ནེ་ཅི་ཁེ་པ་རུ་ལི་ཨ་ཁོ་ཅི་ནུབ་ཀོར་ཏུ་ཨ་ལེ་ལེ་ང་འཛོ་ཁ་བ་ལོག་ཚེ་ད་ཆ་རི་ཨོ་ཅི་བ་ལ་ང་འཛོ་ལོག་ཚེ་ཉ་ཡ་རི་ལོག་ཚེ་ལོག་ཤུ་ནེ་ཀང་གལོ་ཀོར་ཀོར་ཀོར་ཏུ་རལ་ཀམ་ཅིན་ཅེ་ལོ་ཨ་དི་ཡ་ཨ་ཅི་ང་འཛོ་ད་པེ་ཤན་ཐ་རང་བོ་དང་དེ་ 타는 거 침. 좋아야 삼으시오.
0: 라고
3: 매 좋아야 스테리 쉽지 타는 거 쉽지 침. 다 매드 직딕스 많이 걸 침도 좀. 진짜 말해. 아,
0: 네.
3: 나도 단데 디 매드 마 너보다 되게 껴져 로뇽 줘야 돼.
0: 김진.
3: 아, 정기 날로 주세요.
0: 아, 네, 네.
3: 그 정기 날로야 단데 디리. 대표적인 기능은 붙지.
0: 아, 네. 양지
3: 로마스 야로스 바 말해. 아, 네.
0: 너
3: 바베 버룰 코나로 로 가치치단의 독주스팀
0: 아 레세야 디슈크체유 브바야 가즈체 양드네 머신 안소 파르달레스 통유자 퍼츠 수스르발
3: 젤 통긴 나로로디 더 지단의 안소 타릉 부드니 안소 달로디 록세디 야거든들이
0: 아 레세
3: 그 코연연보체 사야디게 딱딱딱딱 사요 다 안소 통긴 나로디니 단드니네 어디 좋아야 디슈크체아리
0: 언제지리상이나
3: 직부직부고이 추대야 단데 디셔리 전래간 로라 카니어리 주시 야마지바
0: 런스
3: 카니디 찍디 디리샬라나 저 배차하잖아 이제 이제 추대 오래
0: 난저
3: 잔맨 더고 먼저 생겨 줘리 된다 디나 로라 안저 단데 배주다야나 디나 먼저 단데 추디 에 갸마간다 나저 단데 디셔만의 단다 주위에서 방동이에서 주신
0: 그
3: 야마카 제우리
0: 아 레로
3: 이제 마티브나 양추디 로체 단심나 그 노비숙체 다쟁나 나저 단다 출루색 춤노다 야면나 디 춘주시오

0: 인진 알로네 단다나 저 소치리라
1: 아 레세가
0: 투수스 탄조 야게나슈 나 정시 피다시리 정시 렌티오스 니요릴
1: 레세
0: 아 과기 게라치다 야 작다치
1: 아 레로로
0: 단나조 과 게라디나 인지 민지 아 질리티게 다 레사스나 니네 제고도 다디 마치미나 아야 인지 칸셀이 야오디 요리 다치다네 망차다네 갸치 갸주제 아 작다들샬
1: Lo
2: Lo, listen. Kori donggab sim miin wa jie che gyu ni ke gang xin du qin bu shi.
3: Tu gyu ngan cu, jim zhu jiu sui le sung zi xu ni. Zhuo lam din jia tang, ye rup ju sang le di ni. Zhuo lam xiar dong yong wa che gyu ge lin che di. Din jia tang din bie zhu xu kor yu ji, tu mong to du gu.
4: Nan ba ba.
5: Oh. 나가마
4: 단음시 초로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5: 레샤 레샤
4: 나 바방이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브지 저카투게
5: 닥다리 쇼링이 모자눔질루
4: 모자당고 마리 녀터처로리 팅사 모자만베가라 샤사카고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욕쇼 틸레 나앙 바방이니 지주랑고 대제조
5: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호 용지다
4: 그러봐
5: 지주랑고나라 망스 대비는 숭릉대 양스시 참음의 승비
4: 그러봐
5: 마세 고유의 박소수야 용시라 조사
4: 그러봐
5: 나가 아마 창고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4: 야구 크지
5: 다시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4: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남바바
5: 야 나 아마
4: 예소 겐근 청부 디지체
5: 어어
4: 데니스
5: 니스메
4: 다조 다조
5: 다조조
6: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它做千不米为切场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0: 中南村那区里前几天东看那里呀，西巴几座下到这西来了，那空气西巴的，天东看那里呀，天干呀，只听那的那许难度。林公安山，
1: 不给解决的啦，见到我这西来学不得了，公安山，俺当然你们听住，当然呢，干嘛解决？不给解决的啦。
0: 老老，你们听出来看不上？俺那去吃这西北路线，得来什么西北的？既然给收费能自由呢？
1: 当初得了一个例子，就叫么主任给解决了，当下把事情给讨论去了。这些解答主要就么送的两个人，身边的那路线的，今年你了过来看书，俺都是偏远一点啦。
0: 那他才拿收银？
1: 俺们跟了让给主任给主任给解决了，给让给做那么大给讨论去了。啊呀，给记住了，给盯住了，给养记住了。俺们不对嘞，是用的些吧？现在你嘞呀，都是推荐，还给那子去路途那么多，他的一些的，加起加他们来么来呢？当地人都是么来吧？俺们都是一些帮忙嘛，路途那不跟路线推荐没来，没得修改啦。
0: 你先咯。
1: 俺们这密码那么多，那他我都是用了。俺的俺这里在那胸前的，我不胸前的，但跟那子这不那的，所以过年都刚刚不要用了。
0: 你先咯。
1: 罗，俺们俺年做不上学是难免的，就碰个那个里边的，得的生意就都是哪里呀，都吃都个呢，我做不到，力度就没看见那里没有，果然过完天呢嘞。Jawa lam tu tang, ane li zhen kwa kwa tu ne le, ta shi te le shu ki kyan la, ane kena nyi lu shi te sen, li zhen li tu pta kusul tu cha na aal.
0: Le se, lo lo, ni mtu tula tu cha na?
1: Ya, le mi mungu shu kuhu shu aare.
0: No, gongsi na mba tu cha na shu ki maan se, kirangay ne le, ngana su chi li shu be lu shi te, chobe ngana sen ro na shu gu yin.
1: Le se, en kena nyi ku le ka su shu go.
0: Le se, shu den cha go.
1: Le se.
0: Lain Kamsa.
2: Kamsa ke la?
0: No, Kamsa. Cil kai shiung na le?
2: Ye me wam si.
0: Le se. Wam la tiri, seba kene na?
2: Kaba nga ji si le se yin ke la?
0: Le se. Lo lo, ngana tsui chiri shubi lu se di lik sam sebe di kirang ke sopi na nye na?
2: Le se ke la. Ke la ke di lik sube sun se nye mutin dresh kutri na ma to che na shubi. Tang do nye nyampu nye le zin su kyun na nge gen ke chun la da seba chuto na nge. Gen dao chi si la nam nye ne zon na be lon tri le gong di. Cha le na nge gen la ten ke tsang lo lo pyo yin ke la?
0: No, to che na.
2: Let's get on the lip, she be soon she again, but the Dando or Payulu should be Pamapinji that don't kiss the yon, Lundi Sendro, Yon Ganyloga, Yonia, any Sokusulia, Daji Narona, Sugingala, any Changu Tizamangu Menele, so Gusu de Dantina, any Namian Digi Ragala,
0: Gigi Tajanji,
2: Alagala, Dine, so Sugudi Demetang sooner. 다가서게 비준 처음에네 간달 기부라지 요르기라 아니 또 그것이 되고 디자메나 아니 정의 동자마고 같이 있네래
0: 정의 수고 수고 주주로 봐
2: 제발이라
0: 지지 당연히 은하 최 초시 난지 아 수수기 미스타 디기기 초아 아 당연히 있는 초에 책이 양라단야 제도인의 배주 난 괴바 근시레이나 양기랑기 심칸탄 타능신이나 수구소 제가 야구나야대 개침을 임벌지만
2: 시장게라죠 그래서 수구디 대부지다 심디 기부시주나 고민기 알레메네레게라 근데 서로 베벨훌루를 지어와게라
0: 지지
2: 알라루 대부지다 심디 기부디메나 아니 가주이네 동부를 와게라
0: 지지 조딩나 최 초시나야디 오므라게 베징 아 리첸나네 센나 유샤지라 그메이네레 리첸나리아 가면 딘제지나 균도야 냠추슈유 나나 초케싱이나 길라스나라야 케시 추 체감미실 함해이나 키랑키 따치오탄 통치오기 원게이나 남바이나 니 지지 퇴용고 동안라 당고디 카레스나 코랑키 삼르단 초탄 심칸 키스디 야고 유베긴게 아치기블라 탄동아라야 베지나라야 추 체가 지지 하샤 삼상키 가나기야 야 삼르이나 겨브르 지다야 딘제 인도 좀베 삼르 지기소수 정수디 마단도 좀바 아 카카 카르체오레 양아 베이츠 추 체감미실 함도 삼야 심도 원시체비나 베지나로기 추 체가디나 요 매버시지 지바 이내래 수수 삼단단단 심카만 저의 왕기 수소야 특별 제부디나 지기나 갈항란다 지기나야 심체랑야 딘제니인도 좀바 조디나 수수 심칸디나야 우치 계고야 계침부지도안라
2: 시자시자기나 신배 가르 먹 가르 이내 먹어 쓴 거로 봐.
0: 아시다
2: 좀 하도 지금 왜 내신 아쟁에 저 털어지나 쓴 거로 봐 겐라죠. 근데 미세에 대시 있을 때 뭐네. 딕도 철시 이내 뭐네 가르 이내 딕도 지레 매네레 좀 흘려라지다 긴산 추추 지레 매네 주기 여러 봐.
0: 이제
2: 철시 매네 강부 야친 부 거제다 유노 표송 처 거제 이내 다 대외게 양야 신도 여러 봐 겐라.
0: 지지 당연히 다 지기기 좀 쉬운을 이내래 야 딘제스 통야 동안라. 강라 야 차차 매베 미지게 중심을 먹게 쉬우난제 수수이 뒤나야 직사가게 강바디다 라바디 지제도 수수해지 아니 가린인스나 미 강라 차찬다 왕부 차찬 유업된조야 전구이시고 요르바 나 강바다 라바 매베 소화딘 레지게 오르바 계시 나 강바다 라바디 탄데 내 사가게 지입된시 유업이나 나 기불라 아 내기 지기 르메창마 주스삼산지 제사 카셀이야 지기 강라 레마소네 마찬베 딘제기 지기 동해 유두자마 탄도 미신달이야 친구슈야 딘제기 삼루치 코용거르바 제장은 아주 원부 참보다 원부 탄단인바 상매인나 수수기 지 믹슬이야 비본 제베 멍시월이나 수수인나 다 원부 탄단타 수탄단인보다 게기 하장기 기부인보다 초시 두부지 난 거야
2: 리자라자기라 다그라지 미신에 디타간다 탄데 초와디 뭐네 기부인 삼나 삼바라지기라 심어도 지게 탄도 뒤는 삼루시라 당기 되는 동그르바기라
0: 当当我呢，如果是这么贪污，记得至少可以呢，要是吧？那你这位也没记得，跟着走嘞，几乎也是他们我呢，第几个了？他认识，我们来，既然给伊呢来，下班南街，我那嘴里先拿了呀，既然给公布的，你们就那么些，你先给农村的伊呢来呀，配送错吧，打南吧，拖欠拿收银，先不露些的呢，既然给伊呢这边我呢先说呢。来是来是，给拿了咯，那给拿个东西，拖进去哈，啊，你这个进去了，咯，那些，收点结果。 从南村那去直接去本地第六三十八路线的，那去那应该他呢？Hello，是听南北路线的，人家了呀，直接去打这家人那看了呀，那去里村那里呀，天气看完成雨季，修南天气，新竹那去一年嘞，如果难说，他话都一那个那去新竹宁波我们那看个人呢，就是光天的，这家人那可能去今年话谈，可能去那俺做呀，春归那呀的一年嘞呀，六里那松北特家那修个人。 我们去年的第六三十八路线的，我们去新竹林街塘、车桥林街、苍马呀、北街，去让前往南龙塘、古树山塘、永北、明洞、宁威那些公园了。

0: lo chong nam cho kong le nang na zo lin ge le ya din chu e di la ki dan na be ju ba me be me chi se lu she di se na chup so la lu she di lin ge ne ru yi ne na chup so la ma na chui na mi chi ning bu me ba yi na mi chi chu la yin zu mi chi rin tan me na mi lu la ba mi na jia chun mi le zi zi mi chi ri tu ni chun ta 시브는 시나 나나츠미치디나 튜닌탄 뎀바타 타는 시나 리크 쵸피옹와시 베보 나야디 하창기 키침시리 이내래 나츠이나 차례 근데 시나미네 레게자게 이 직부시 이미시베 계세 기랑기 메제야 밤니 타 파체라 속바 주미나 람사야 아 냠뇨리아 촉도 남탄 균 방기비 난제이나 기랑기 메치 아 럼보 사베 토리아 야 닝도 체부
1: 越南亚的开进不是属于，其实呢，其他个听着南土不一样，其他个名字的先谈名称是用西本的，而且全名是日。目前这支区的呢，虽然中国自己中国来去，但南北路线呢，先谈这三民族是第一，其实其他个日本南国广东谈的是呢，我们最天然的立前去决定，但周杰其他个用完了说法，我昨天去南国广东呢，立前去贴这个卡邦厂，两块结果起初的进啊，端的过谈出的送完你。
0: 出处，出现你国两国安安谈出现你给出团队，当然现在呢，就应该对不占有卫视家西北他，真正去基地呢，我们属于呢 CTV 歌声传情西北剧集，天干呀，我们那去了在哪里呀？修桥个月。

0: 감사.
1: 난자 제제들라 민군 딜레기라.
0: 너 레세 챘라카쇼나.
1: 내가 죽기노 길라 하티치샤 딩겐데일.
0: 레세 송치즈지 교전나.
1: 아나 내제 길라 배가 죽기인다 하티치샤 딩겐데일.
0: 쪼규세야 루세디 소피나메 있네. 그런게 까메 두두지 나로나 죽인.
1: 내제 길라 오라 저제민도 내가 다시 보내 카와방 시망수 로길라 다.
0: 레세로.
1: 내제 길라 인다 공라 인체이 군낭기. 페이지티 젠더 부르라다 라라다 에도지 젠두라다 페이지딘조라다 에시키 조모 시르존다라다 루이왕지라다 추슈종다라다 메시니메 튼두라다 젠지 고지라다 에 담니링 주비 토부스난탄 또나 충미용다 강종거지링기 토스라네 또나 충미용 냥포냐스 비속스란 또나 충미용 이게 의정 주비 속도 진도 빈절한 거나 통용 게라 다 되는 되나 길이야구마 쳤어 다 되던 인도 다른 거 다 하는지
0: 나라 레세 채는 기란 게 있나 조유세 루시에 드로빙한 에센로나 쇼인 슈덴 자고
1: 레세 길라 심바월에 대다지 택 빈절아 단나에 포용 어린스게 땅기 선지데
0: 고마츠 투주 담아서 채는 슈덴 자고
1: 레세 길라 구신한 게
0: 쇼올
1: 레세 길라 게팅지
0: Tujuki, Kimbei Nanga, Tsu, Sincho, Jukshu, Bema Chukila, Kong, Ina, Kamarine, Chowa, Tsuke, Sungo, Kesu, Gongshi, Narana, Shuin, Manazo, Linkeli, Natri, Shubi, Lucia, Tsirian, Zolaki, Dana, Be, Zoyu, Ship, Descend.

원점기 재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무 진작이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축기 니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에

0: 도기 심코 메베 쇼베 니즈르키 토네 가지기 메도 주초 지두수 만줄라 캉베 폴륜키 눈쇼 메베 공무 참진키 쿠르칸네 박페망 제라 지초 지두수 만줄라 김잔키 겐지 메베 리추 지도기 방카루 거기기 초하 첩초 지두수 만줄라 레게 지조기 가게 메베 헤미 당장키 심파티 자기의 기숙송달 경초 삼시지 채나 릉니기 미루 십줄하기 미지 슈람초도 치투니 릉신 넘버 세웨 세치 숨주 우큐당 자월 기수당 투민키 세와디 만주 치투라 딩급 능신키 지배 르제링 망부매나 큐 양배 자탕 괴수 견초라 당 자웨 매도 자로르 레롱웨 신도기 nganzu chi tu su tingkem neng xin lop su tun gi le bu mena ang le me be chi lu rang ga zi chuo la ku yang be lop cha zhen zui yong wei ha zhang gi nganzu chi tu su tingkem neng xin chan lan mi xue se tang tu de mena ang xiao wo mei ru ju ji ka ru chuo la ma ru chu le pang zui yang tu dam yu be wo ne ha zhang gi wei kan da le tan de chi bu zui cuo wei tun gi tang lop su ji che suo ni 温切的都能那么是老我这不得不更多穷于了天尼土热皮给普久儿给困住准备我被边缘起西京银边我内过岁切昂一囊制作皮给给困住女儿不去土即便黑米唐藏起米西所用铁即将森林恰规的土热沙边吞金来不提别去东西呢其不去对那么了车度给结果不了 Khunzu Mitzi Shulam La Mitu Reji Nakti Pupsi Be Ngebang Me Rangcha Paman La Le Tingrap Jengki Lokche Tang Sadung La Damsin Tang Tsunzi Ma Che Bar Chibe Lusim Ki Detang La Sheme Cholme Ngang Nuygun Tipkin Be Tungin Chichung Chung Tang Chungshin Be Ngancu Tongse Da Re Samri Nghe Pomunyi ki Chidu ki Chua Tang Rengyi ki Chidu la Shibdur ki Samshi ki Nyong Di Tini Rizhong Tang Chongkir ki Chibe Chowe Shibdur Yin La Turab Ngweme Lurab Gyeju Tang Tande Turab ki Chibe Chowe Shibdur Yang Yin Be Rang Rang La Rang Rang ki Gyezen Yu La Susur Susu Midang Sang Den Yu Jir Nganzu Chidu Su Lopsu Tungin Su Hachang Xian La Lakbar tu gup ti zhukui mang che war zun na. Cien ten ki lup chung si kyang mei be, po chio kang so ni da xo. Gyum zhen ti wang ki gup ti qiba ta la tante qiba zun neng xin lup chung ki gengur ji mu mei la. Lup chi sab chung so ni tewe kyang mei be, qiba ta la kwam sing ki tu su ha jang mang di. Nanyam qiba tang lian tu zhe jo rui we tu su mang la. Pama punu tang nyam tu.
1: 努路错用前辈推运呀哈将忙没起不去旅行地堂堂人系皮肚了人中期吞金拉拉几准预备是俺最细细的谈天起不谈了村呢落水麻辣汤直接说餐厅都清净提着起苦肉汤拆金说呢推了我们来得不久起不久穷云呢空虚起度起错话题做美给中餐堂餐美给色中期 结果不提中落盘过不是这样这样我们做完美食了村呢结果那期古林尼即将与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贵 新都开港去玩对的。听你一从那边我去趟家了，正巧我们去过趟村呗。俺村我呢，最近吃过玩对头。对呢，其他呢，俺村南面几面的邓局人物吸引呗。俺村邓局提看到了人女几家的扎当最贵，其他呢？俺做军徒起的心呗，养得眼目吸引呗。俺做养得体骨苦了，突然起骨怕疼痛呗，厕所经过。其他呢， ngan zu purup tsa kyu ta yueme ki temge yinbe. Ngan zu temge ti nga shu la rang nu ki wen nang tenggu. Chi tu ni ngan zu soyang gyu gu be shu lam si yinbe. Ngan zu shu lam ti kya kyo tang ka kyu chonan ki su gu ba si ri.

0: 뭐 콘주숨 변진 대진리야 세기 슈제 통글하모 대진게 시전리야 현대숨 지지처주브레스 마세베 카트롱기 칠로비도 깨가요버레스 조글하모 우용게 리퀴리야 퍼즈링가 람변진 대진기 시가 대제 강스지데리야 섭섭다 중국제고를 마도지기 녀드스야기 랩시딘데 큐네 마용아 지슈아 다와카시에 지시다 야민나 롭치즈 친수나 주통의 공주시체도 잠바 랑수가 용고 대두 잠바 폐지 변신 잘라에 리딩카중 기도 나로리아 슈가 된지 슈툰도 가버리 두스케 댕아시체니 콘주숨 다시오는 침부리스 주통의 우용다 리헨기 제장니 랭산수링기 철치니 상저우기 산삼 개체도 잠바 네 시젠디게 다시오는 파 로버리스 콘주숨 무튼이 랭산 출린리아 신베 랑가 간리아 네츠 가케지 머좀 제제 네 교고 조구기 창한 리브리스 리디 카손 나로리아 니녜네 단저 서투 잠바 차오가에다 송장게 군진 시중디게 티제 나통 로마도 저니 서치 담당리아 콘주수가 요브리스 콘주숨다 네 투제 제서투 잠바 창마 다신제 리디 카손 침보 로브리스 쇼고틸리아 단네 법제 딘진 포군 돈좀 칸나 롤치니 게지나미 나조 셰체디 요레스 주통게 나키나츠 그딩게 짱제 데레 투부 쮸브레데레 창조게 조정베 윤천 종리야 다게 단제 네 섬이 부투디게 진손제 탁주시 다 근제제는 그거제 도스게데 셰브레스 송장게 제제 게미 제히 제히 가르시에 요레스는 아주 기라 토데브제 쇼시 기라게 군다다 세스디게 대수지 님은 가시에 친수 도스가 되시요 레스 주통게 자나 콘서 탄다 가봐요 레 도스가 되게 치드 담바 송장게 네 발라가 슈그네리아 코나조 다도 셰프슈제제 샤유 아주 키라 섬드다 다니 네 수근드난가 페네디기지 도스가 되시드 담바 주통 가비시다 좀 레스 송장게 랑가 티녜지 다니 주통 네 야진 송기 슈사야 담브리스 주통게 사제 디네 소소 능미 켄슈 창마 투브리스 다 잘라 자책 리디게 도제 깊제 기유바 톰브리스 주통게 산데 가르시에 요레스나 니두 잠바 키라리디 카르송 기도 나로리아 슈차베 이기 켄녜 질레추 제상에 둡소 깊제 센타그라리아 데욤비 두스테시에브리스 주통 고칠 드네 데유베 미디게리아 토체나진 슈브리스 송장게 주통다 리헨 쿠니니 리딩 카르종리아 덴데 슈찬 님 카셰랑가 뚜뚜뚜바 톡트샴제 아니 군진 서브니 랭샨 솔링기 기도 나로로 슈브데야 덴데 지기 데빈브리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중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구베 규르규르지
0: 생각 남았소 공란 남았소 센주베 디인비이나 중쿠 차젠 점종 시 콘도기 중어 뜸규 시야가 점종디 리우갸다 주메 니버트리 Dering Sochi Hang Sagi Chungdam Lisen, Shinzam Daga Shagi, Lisen Di Zumjik Tang, Chungba, Jaju Jiksu, Tsangma, Dargya Yambe Tang, Shibshir Chenggu Nanyi, Tsidenben Jolai. Ding Di Lisen Shuza.

제 훈돌 뷰네 레가 지답체 많이 통출직 겨나 대부로 편슈리 세겐 중외 메 아메 랑라 샥비 겐차 용초 종디 눈뉴네 최미 뷰와다 고탄 기우콘 용초 담지 닝캉

0: 감사.
1: 난자 제제들라 님군 들에게라.
0: 너 레세 챙을 타쇼나.
1: 에나 주기노 빌라 하티치샤 딩겐데일.
0: 레세 송치즈 지교라나.
1: 아라 레세 빌라 베마 주기인다 하티치샤 딩겐데.
0: 쪼규세야 루세디 소피나메미네 기란게 까메 두드지 나로나 주기인.
1: 레세 빌라 오라 제제민도 레세 다시 보내 카와방 시망수 로빌라 타.
0: 레세로.
1: 레세 빌라 인다 공라 인체이 군낭기 Hey Jitti, Zendro Guru Lata, Lang Lata, Doji Zendro Lata, Doji Dindro Lata, Siki Chomo Siri Zonda Lata, Lui Wangji Lata, Chushu Chongda Lata, Nasi Nima Tundu Lata, Jansi Goji Lata, Dami Ling Chukdi, Chokso Sunan Chan, Zona Chungli Yong, Kangchong Gaji Ling Chokso Lata, Zona Chungli Yong, Nyang Punya Chukdi Chokso Lata, Zona Chungli Yong,
0: 이 Tujuki, Kimbei Nanatu, Sincho, Jukshu, Bema Chukila, Kong, in a Kamarine, Chowa, Tuzuke, Sungo, Kesu, Gonsi, Narana Shui, Manatu, Hinkeli, Natri Shupe, Lucia, Trianzolaki, Dana, Bezo, you ship this.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글란제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달레 젠쇼주인 텐디 선규루 키난된 조보니
2: 서치 시규 균진 치부타 갸람 사베토 루규키 튜규 양 교구 시부디 지키 프로젝트 제진 핑키 갸지 슈노루 총타 슈노 레튼발 친년 증난활 렌자 상부 중앙 고르타
1: 한정기 버즈리키 친디 부장다 제체능외 고로
2: 롱아친키 철구의 중앙비의 고야부소부터 공부야부보와시비의 지도연 성교로 용자송두터 河南탄 重庆키 롱아친키 철구의 중앙비의 신키 부유티공비키 미빈조와타 제톱조 오조지배고로
1: 어리다 이란기 인지출미다 제와유바대 어리초안에 리바논다 이스라엘기 동두대 자자퍼둠체바다 이란기 어리다 이스라엘기 초승라 동디 동교 인시 주배고로소인
2: 샴팅디 성교로키 나우토 십전남세로나
1: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초기 예지 지배 퇴진 찬일의 유배 급수 지접수지 시진핑키 중공 촉진 당부 전속한다 난후 치우이 서지 전속한기 로종 동네루가기 깨달음마부 제주바 총종조로 친련징디 콘조로 참증아 규자 나왔다지 콘조다 예용기 로종 치바라 퇴진라 뜻이들이 용외 민두슈나유 지접수지 시진핑키 친련징 나왔티 야지 로종 치바다 로종 지배 레든비 북섬 준린체대 등규 체급의 규자 대비유 장매 사지메다 균진다 북섬 댄도동과 북섬 퇴니르체 체대 양규기 름부사르베토 로규기 퇴규 야부교보다 계급 돕진 족준다 미래가 다르게 차샤르부 체체 모두 배덥 체대 대외 외동 초배 종규르기 초수 교교시 주유 年前的上海中共促进党部陈述康的浙江嘉兴南湖次务以三级陈述康给陆军党人如何给给他的马标这句被推命穷穷起直接书记习近平了陈一批的控诉这句结构难修的特别讲解的蔡龙琼为决定他年生学的推了设备巡逻陆军也不及恰不切于确信准不切于习近平给控诉了陈连定的 借助促进党部内狱的南湖次务以出马的给战斗当个落狱的三级等级包括这季节落子级政级这句也不切不得当了个新的结构了个新基座人路了个新阶级这话什么主管结果提到个去呢中大的策龙穷和细节我的个做了清不穷一些送于上海重庆的黄浦区鲁湾店内陆军党部罗马王亚清起 친년 조르지 응랑라 싱규 친부 탭중라 초기 장 소르 중시 주유 왕야 칭키 보우시라기 안조르 징비 친년 테니 안조 제주바 총중 야부식 제주 타종 집에 레가테레 켈린 나와식지 안조 배준 친부 북섬 댐바다 준탄 유바 겐디 코르바 제기 트럽 서베 슈누 로중 야부식도 교바 제데 공 토루 대부 요마 제주 인시 주유 루완 디네 롭중 탕부 这东马的被这句把穷穷给错不听你请啊中共促进党部陈述康度这句给小区主编陆军董林主家给唐浪这句错不行事错不的组局全国短间陆湾电脑陆军党部陆军无龙进去这句级别决定出出个错了中大的贴近操龙穷娃马赛特别出个出心囊当了个新的结合了个新基座人陆了个新阶级这话什么行做突破穷越级就有
3: 乌龙金旗安住母体来顿也不足的安住给他的马标这句把穷穷吹控制江北南顿铁达陆军东林如何给切过的日前写着提醒城市经济陆军说的娘们这一定是不切的控制年长的初步穷穷错了推入设备等于提备也把许多就给引起绝育浙江嘉兴南湖此于设计陈述康给给他的马标这句把严家成起
1: 直接书记陈年了老百姓仁义及倡导给跟着特别三不如写穷写写语严家成起出行马表掌握及给他的马表这句不是银百元的按住出行马表等于我的外卡三不如军的银写写语南湖次于三级陈述康给工资我见华裔直接书记陈年天年给他的马表这句把他开连的日我就能我是银了 列进其他的车呢，三路七十一级，明天苏军给列队也不着急了，组织开进那我是将银线送去。
3: 我见华以 nganzu chumara zheju ba chungchung ki bunga zhugyong mutu ding sabdu tongwa da yingshu nambay lopso da nyamlin nambay lopte ki thwa ne sarji lopso ngarwe sunyam tenpa yungwa chekyu da chensu khang da lopte para tunjuru chashu cheru dangde chacho changwe samlu chepsi ki minna sojong chepe biyip dugyu yinshi song yu. Jijab shuji Xi Jinping ki chinlen nang taluni Zhongku Kongzhen dang unyi ne longu gyata jumi nga korwe losik yinba da dang ki chasha la mirab ne mirab hara gyundu bedab chegen yoygu. Kezu rudar tumburu rengde dangi jesu rangwa da sarji shigyu gyunzin cheba shija jungwa da jundan cheru tongwa nyingdubda shigyu la jungdar juba chegi tohne dangda mimaagi sarji gyunzin chegen cheba da gyanlam sarbe to logyu ki tugyu yabu gyu tobe rewa yu jinnendu na yu. Yan yangjaling sarji ne yu nyingba da gedar mabiyo jeju batsu lojongi genga tohne sarji lodara chiren cheba da tongme samdun la dine yangi nyingdub dinsung da gyunzin cheba laklin ngomar dine jigab shuji tukri samu laklin darba che chechin yu. Yan leri lakze lublin shordo lubjongi lojong tonglin rumi gauzi jingi gedar mabiyo jeju basi yinba ngone rengi ki shiga cheru chinba mase tante choba di le laboru chunga sik minba shido chung. Yandu chalung chungwe lujung donglin rumi shik yinba ngune ngaran la siji chimbu yinba nyongzor du jie xie yu. Sichuan Tianfu kuyusara lupzhin xibe lujung donglin rumi liao ro qian ki. Ngarane nyinramji rumi cu tangi lujyu lupzhung da sarji damgyu lukyu ru gulung huda qie de damgyu ne chungwe dupshu teda nyinri chaju chungwe ru gyuba chaju yin xie jue yu. Liao shen yu ji chen su kan ki gunzin Liu Xiaoguang ki. Gyeyong ki gyeji rinlu ki lopsu bedun dinshi shik yinba ngune liao shen yu ki chensu khan ki mutu gedar mabiyo zheju be bunga topchir tongwa da dang ki tamgyu yakbu juba shunu lojong la sarji shigyu gyunzin da kimzanda gyegab la jangbe zesim sabdu tonggyu chidun che de sarji siwan la gyunzin chegen yueba da mirab ne mirab hara gyunzin toba chegyu yinshi song yu. Kongshun dezo zhongyang lojong bu buja Gyeyong lojong chibe ledun ulen ki lakdar zhulin xionba li hui yi. Jigab shuji chinlen ke jin nang lojong chibe da lojong donglin ruga la tukri samu ju nang yu be lojong chibe ledun la dungyu ki kapcho sedun nang yu ji song yu. Li hui yi, nganzu Zhongku Kongzhen dang unyi ne longo gyata jumi nga korwa ra dinti shuba da songji che de gedar mabiyo zheju so ki chego gyaji dingsab nga beba da lojong donglin rumi jikzu ki Tangi logyu lobchong da, tangi tamgyu yagbu juba, tangda mimangi sarji gyunzin bache che de, tangla kashin da, gyekabla kashin, jizo rinlu la kashin che ki ziwa samijibara sabdu tangde, gyanglam sarbe to, logyu ki tuyu yugba ladu tamburu zinba da, logyu ki tuyu yagbu gyutuba che gyu yinshi song yu.
2: Dik le kong ne biwe ne cu, gyekab ki zhushi shenba han zheng ki zi jini bi jin tu, ba zili ki qin zhiyu bu zhang, wei an la ta che zhe nao shi. 韩正启,中西习近平堂总统路列特区给你吃我,中国堂巴兹里起两万七天做不足够了,军区啊,估计电话听语。中国小企,阿帕尔切松图,特区给托赛堂,普给大小托你,中国堂巴兹里给职玩,大胆子把堂批给东国语。巴兹里切堂念图,给后面你不做大区,听梦无尽给进,听歌要不切托,出赛托位,特区念来了,估计大念,给及孔别着心被给后给,给边松用堂,听梦孔别 来估计东西给个亲笔跟着故事问对于中国谈巴兹里起我住娘来了平时十几人心起我谈能给归属亲不月别穷一笔中国谈巴兹里起托人无连锁蓝水给女不对比提问里不接年娘来提参加丢车提问托我谈孙女人谈提问起我特区人心提问起我这个措施估计东西是送不是 我要来意,你为了谢谢,巴兹尔塔中国结合你不缺席天,平时一切求求提,做大起逼之处,俄罗维休息请不是。明儿,穷马人落了,俄罗穷娘面边,东地跑行月边,巴兹尔塔中国两万九天做不足够,丁色东国提,提为解放七日前月。 巴兹尔乔起中国乔塔提莫托,托尽乌连起,听说女不对比几年,结果卡给娘面,丁色东地与其送不是。
3: 第一个例子呢,别别你出,河南的重庆区你对卡索索罗,龙阿珍及车轨军阿伯国亚不足别,七吨勇者生育路村都操心,三年的给龙阿珍军阿伯车轨站内了,写的 부두 공백이 믹빈조보다 랭겐 개진 균용내 호주제유 농아전지 자교 중업에린 허난지 서공기 짐주 뜹디다 톰레 시균 침부 툴레마라 차상와소기 상제 뜸비 제주로 믹대

0: 계급기 그고다 흔한기 뉴바 송제다 내법 침배 최슈바 유법도 등교 송제 치바제 균형 치바다 변조 공배다 서두 규비 만조 리규 치바소 총어 시대 십제 믹세카 니슈즈지 등유 흔한 생진기 군진 왕가이 만조의 직접 수지 시진핑기 흔한도 독심 능급 난외 송시의 개진기 공퇴 라따라 등습 치바다 단조양기 흔한라 난외 특중인의 등진 양타 치바 의주서구 경유를 타기에다 마주교콩기 중감라 송급 부두콩비소 계급기 탑주 균형내 퇴규체대 당중양기 그주그지 체류매바다 퇴규체바다 편제 퇴바체주 인시송유 중교를 롱해낭 허난기 사뚜기 니디체주다 유법다 뒤니 뷰사르 퇴기 뉴슈 콩비동교 균형체주지 지조용기 심주사르비티의 동규 멍유 로레레 찬용 가제주연 파르와 체규다 탑주령신기 사다르 퇴내기 파르당기 시균연기 솔레 최송에 돌세 가제 숨주 심바 체규 총계다 총습 지교를 찾고 균형 세대 총습 균형 다르게라 그디 땡디 동규제 계급기 조리 된자기 랭겐 지부 땡보로 코르데 조리기 축도 퇴기 뉴바 야마 통주로 책동 십기 심바 체규 방미 태용 지교로 균형 체토 니게다 지도 땡베 모주 조준교포체디 호주창진기 름디 유메 당장초부 창도 샤마라 교배 레저라 깨닌치바제 체디 의주서시침뷰토 중구남배 티럽진라 구디동외 리우서르바 베베 종교인바시 롱아진기 차르교 중업에링 총진기 뺀주 콩베다 사르두 규비 만수대자 방미 태뉴 덴자 송르제라 시디 미체 니슈접시 수여받다 조내랭게 숨격급주 코니 구디체디 뒤럽서르베 높주서르비 침뷰 존의 탑주 등내다 능로 감세 축두 강내 댄디 중교제 총진 총결의 총지 쉬운바 정상 동기 안주 댕기니라 지구로 타지도 쉬워바다 숭종니 타지도 토바치바 비디오 공백이 랭게 안 탐부테를 탐부로 믿바 전두다 총진 서구기 총리 벤주로 고자 누적준기 니지치바 뒤럽 사르비의 높규 사르비 침부다 리주 벤주 규기 비디오 공백 높규 감수 줄람 사르바소 계급기 탑주추 정규가 슈부제 체대 총계리 용기 결공수 뷰듀 콩베다 주제 토베 고이 뷰제 토베 초와 편제 치베 주제 제기 순념된베 비리 초바라 구디 후다 동규 인시 송유 중교를 롱에 낭 중진기 총계리 결공기 전제 사두 파견말라 경유를 준대 지조용내 심주 사르비테 마조 제슈 다유기 가자 니더 정중 총안에 야제 숨더 정중 니응아파라 토르 동규다 대럽 수준 내리 교조 말하기 상자 사된다 갸기 땅대 협주 내리기 누바 갸기다 부제 토르동외 자주 라다르 띵섭 제규 가제 줄람기 상자 갸기 땅대 니동 숨주 탐바 뢰파를 립두 총진기 눕규 감주 줄람 사르바 규비에 속진 긴진 치제 센된 퇴감 응어붐래 개바 제규다 총결의 용기 치동낭 전기 진보로 고르 통주로 고동래 개바 제규 부제 토베 초베 십슈 파르겸 숨겨 수준 체규 정진 총진다 교류주 딩섭도 동마라 초니네 뉴버든류 체규로 구디 당대 체집의 총계를 탱립전기 조종라 구디 후다 동마다 탱립전기 미망 총계를 수준 체규지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쥐 비진키 투츠 다오충베 치지닌키 치즈 추수시타 감십주이토 경규 중니 당진 카브 여탕부 긴지미슈포다 修龙 从来考据三十多岁的国内可以说偏多七八坦普的提纳路边约尔东内兰奇松卡尔初中来国的地浪啊我点给国兰托给约不坦他听给连给你讲据中立不当金奇卡别金枝没数不点普的给唐不听不是让给起三十多岁的级别 결주 총례 긴지 묘수 부대 신신 배찬에 경규 중리 당진 카프티 지금 지구의 코난 마우에 차지 끌김기 차결 초보진부터 중국 총례 카규 지팅 마우타 만내 마우에 핀동기 주수 수입수 유로외 로유부시 코난 마우에 순가르 핀동기 구역 침부 등토 경규 중리 당진 카프티 다운 석지상 십수리 조중화타 주구 지배 통매 규수니 총례 긴남부터 결주기 카초 진부니 띵기 제니 비준 제시 민알 용유로 핀동타 중교로 소르도 결주니가라 다도 도부 제부시 중국 카규 천재 소비에 총례 며칠 부대 공시 경규 중리 당진 카비 지주구바 赵俊奇이 안수 타니스의 경쟁률바 对你说人把力图不远明儿我去教对几遍那次你让这几遍举证出意我去他的通话铺路也要堂铺没去铺的谈招玩九目铁人骚豆豆白边刚边染定有些这种切约了七落几遍图三期龙归七一片染这切约几松不是杨贵中业当今卡边没去铺的给政策了每天就听你约不他 德素基曾提了密西茶松丁月饼跟着牛不起路修行起不谈切不及德素基制裁他可以龙之苦于我普及电波用完给人头不是格里卿迪不及查给谈参起没修普地曾提了密阿萨尼月饼军国的起不及不谈出康南起盘东当夜月景没修普地起起松干忙波平东归地球有温柔中时赵俊奇也变呢 约尔东普德基基松嘎尔琼者孙就苏楚迪起了公务因素解读给马些天天我去他的军国的基基别的拉链托不他集体图军国的基提列起我西集都写不提呀我们就托不西日即松不西中国开局参加手边从来没有修普德公司讲究中立当前卡别没修普德
2: 龙浪马来区区贵吧正则天气我就想把行了讲究中业党建卡别普德阳土单位区贵的地年普德几次阳土单位区跟进给来区七路单位不是天明特通讲究中业党建卡别南特通车这一行就给老子谈这件忙不是六月八边了没修普德托土次从南金别查给通马组不谈中国老头卡巴谈这就几年土豆土城市谈不是出入国土不谈切不及
0: 特通南明土山区孟雀天才卡级建立普及建立城市宋教切不及具体人不如人就了弄些定义不是第二个来过来被问你出天山日月熊南贼学习所差别新疆独孤熊南都到我周边才经营浪过下东拉索托比你们罗松镇独孤熊南都有过电表岸拍的蓝局的施工用也有过空白了规制托比 他路熊南表的小学给你买了劝用的人不如切的有个位追续给定价了送进去有独库熊南铁强新疆独山子呢火库车闯进的怕的生意愿景集中在了吉林阿比的出去的几张约吧的天山日语火将车给解约罗瑞到我这边得给你罗吉面到我阿边等就看到我这边打对怕的卡瓦婆婆的蓝外所他的车不说的修金我推荐人心的真主托他们老林打的规矩有 到我这边在经营金阿卓卓，南国的下东土边在个热锅中热的沙家，白银部落去充电度，看过了的，切住南国的八卦节，加上开些牛肉的对联，天山日语预计都具体，逻辑推荐给独库追续的国藏语。他路的独库熊南去，冷就给南国的角色的上句，老说说说，忙边小区规矩，列举签约不是，熊南规矩，哪来提的？白银部落去。 库车所设计开进仓库的，老少是规制签约。考虑到今年俺们托陆续规制了过了十七天，老少规制定价的电表案快就拖把它给您去解约。第二个落者，巴州老段公司八音部落的老段康给来段名呢，云浩义。他路渡过熊南下东马街空，俺做做那套。空到规矩，老规矩，我们今年拆卸的七八银。南国老少下东七八街，他都没推动。 考虑贴了，得些车轮车的陆续电表案扩展拓跋了，给您解决一些解约。多个熊南铁，长安的车型是不拓跋日规度内约别，那么些运动车型，首先给你做准备，人家中签不约。三年底个这有的人去，起来车动若局如果做不得，做烂套，推中内做准备人呢，如果得用了若局车车个月。独山子天山日月若局如果给入备，花到唯一，俺做车拓跋若让你。
3: 车动若局的，车动若局，米局若局的接应。俺做若让车个不行呢，俺做了这把车车个月解决于。明儿啊，新疆奎屯重建的库车重建的这段车别，即松来过松松奎都库女主熊南所做那来的组装车型约不得，多个熊南及冷冻卡经理，阿来七百零，我说七这跟着七百转南做不贴的去了月。新疆有个人叫叫。
0: 郑州监侦厅熊南托他们处于处长选拔，卓建玉记。郑州的前期七到十的人不陪酒钱的，南昌的阿来的，今晚的定价卓建玉记，就如七个钱有几趟。卓建玉记，组装的退过了十不多，全冷冻啊陪酒钱够不得，人在了这里十九十吨的郑州泥浆有。 ང ཚོས དོ དམ ཚུན ཚིན གྱི ཆེད དབ ནན པོ ཅེ ཡོད

0: 암디 티웨 리브슈크 기급기 된자타 미탑진뉴 치조탄 제웨 침종소 협공을 미니 침족이 냠뇨 비리치 구시 송회 마디웨인 쿠이 우르수기 된냠제 원행강기 토드 파르숨투 우르수다 중규 튜럽사비 균용 특주 롤레로 딘저와 콤비동와라 군디 동신 유바타 중규 개용 미마 튜조타 비리르 슝뉴 김니 변저는 요청타 마조 뉴규 미추징니 산에서 협공카기 응유좀 냠리라 팀룩인 긴소 콘된 친디 유지송도 월로진키 중국타 우르스윈자조 냠레르 군디동규니 우르스 기급기 최소 매비 당쇼카기 로덴 규르미기 튜무문진시시 기급니뷰 팀주 리공기 미탑징뉴소 협공기 팀주 레드 비리타 편주 제시른 진규르 슝뉴게 유저유 우르스 로덴 규르밍아 중국지기 자동으로 지수 냠부시와타 중국초타 정말 냠레르 슝뉴게네 점리 막친 니비 게게 총제르 냠도 송경친도 유지송도 照了记忆 중국 최저 냠레 원령간기 최저 팅죽지바르 슈유바타 공기 기급 니비 팀수 리군네 접다기 친지 니치도 진규 균형체바타 기급 니비 접다와르 총위 튜몽윈지 캐진타 초 니비 민다괴비 냠레 이체 DNK의 남자 캐진지 튕규친의 편제 튕규로 군대동군 초니뷰 냠레르 편비 제침기 이차르 튜도도 초신 쯔구바마세 튕규 체규르 군대단니 치세 낭세타 창샤 딘리제기 총일기 쿠류준군 중국타 우르스 롭스 로소기 체규나 후르다슈니 미주리네 비리 딩스브동군 산의 침수 리군기 개젠된 비뉴브딘비 치디 산의 냠레 갸기동와르 텁주타 뉴슈딘군 기급카기 최소 난지소 총마 람수나 냠레 탐습치니 기지 창샤 창딘의 군디동 구유시 대나유 우르스로 참전해진 照了记忆 모스코로 카소스로 주의 김진자조 냠레 칭이의 민다구내 로니시젠은 코르위 버리잼듄타 중국 초진 추비 총도초유기 균존잼듄카라 세고나와타 우르스 체맹원시바위 방수로 매도 청와피나유 이아르코즈크나디루 계급망부구치민나 다왕아바샤르춘,中国人安吉苏,曾志的匹配七个起座大拿,塔吉斯丁起总统拉霍蒙塔,日总统提伦普,乌尔苏总统普京,帕克斯丁起总理夏巴兹,塞尔维耶总统武西奇杰崔玉不是,凯迪提狂藏起推出之呢,南宁龙九年,第六六六牌法兰斯坦,加拿大。 因此,加冕所农村的阶级前部作文年,洛克里亚坦为天南,为了归所,一些亚坦拉丁米林阶级前部主义不谈,阶级忙为古气部,中国的层次的批格,扩足忙起为,特同从团团民措部前部习体育,阶级卡起,阶级给你去电影面着南航,电影团年谈,年来团年的,批格了滚地动画阶级,名次策推阶级群阶级。 中国的年略给超北年来找的许多资源给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
1: lim pie ge ge wen ba ni ge ke mang bu xi ji ju ni tu ngan zhong ku ru yong wa ta xia chuo le da wei gui gen ke qin xi shi ta zhe zhen lin ke bian zhuo xi bu la su tan pie ge ge tun cem ke qin tu ne ge 中国人可能是被边疆问前期者你不谈我所要从给科技学也不谈中国是跟哈江七位冲着谈恰仓为吞列这他谈扩着这他预备提到你怎么连给科卡给我的局呢一万抽秀哈江七不等于自己就预备是给科忙为古这边怎么这批人中国批给给娘娘西多契约中国人怎么这期别策略出了问题 娘们给一切事业的明大国不谈马脚起对团出局的国民体不满事爬下宁巴的国民党中国我们西多级别宁国什么西干穷月给个忙不要过这边如果谈家族给你三年三度都打过了层次级别中国西多投月第六道堂部了中国的层次级别引起无数轮情四的贸易 龙威浪琴了日本级别登局长内农票给体外加起了定色别中文切词新年中国西道突击贴合制约台湾尼巴中国的层次级别加名起总理目测杭州说现在起来了四国那瓦塔几个不来空气大陆记者推进工作给全面撤退了四月年度层次级别加名起起来松就咱们起
2: 拉托卡巴干内中国的基础能什么点别给几毛贴新都的规矩台湾西北中国的层次级别四边起无数人情三七四清华路清图南为当县南推着居住板约罗给农村地瓦尔马瓦西别托内级别怎么连起三只脚步行内两个怎么地给他们级别三六年不托内天气怎么连谈天气中国的大胆阳他自己规别
1: 不过南越我的南空城堂中央企业书记给科比主席苏林克请俺女主角蓝局雄安奎萨塔广西所层次的具体中国南北听日间用日南越莫赞比克总统查布湖南塔从文托片面中国女主松江塔为主搞出了金动级别绝供娘娘看到南瓦塔看了南瓦尔退不追么塔米克通话电波音频用作什么穷越 中国批给了泽林永给客户数接西人堂客前订阅天气泽林提增西的没不谈提托给及推步生生演别推入给乐观处中国通的派出所卡点次内堂自我什么长点台币电团对不接了你这切的他这三段给国内泽林增不网友给切当所持续切给了我国前年 泽林勒西的独秀谈长久给你们军队安联别给个卡起电力没别泽林起电力越切极度自行预备时中国的家对帕克斯丁起熊策切莫话哈什么名义中国的你电力给地位地位的口吧我也是退不时边角谈切不是一那样着养的基础给我们的居住泽林起电力给定度行日记决策计算预备时
0: 中央政府宣布他军队全部借给便宜的工地当年中央话的养他比你是给冷不惜催促你给个你比民办给日军日了咱们给个卡给日股养生你也觉得而你来的看你用为民的忙不三个月前的谈论起个而中央政府几千的电不有把他却你比给我他最喜他学问参切不提咱们临时的他他也用我的推你开心电约 作大瓦的给亲戚你偷偷爬的松土中央指挥敲定苦了他才真实行别给个你比作大瓦的给先总理给个你比用这话狂度皮瓦的猛些体外电不定年咱们临时的他的业绩电给人心他成女体外毛女与日故其心有几限度而中从端给用恩良干给操作谈生起 而中一个民兵人不脱手跟中文散布军权切切电力给文化讨论出去了偏把团伯的叫你兵指望了俺的文化特别人心的呢给个民兵变成了从端中文人则团给苦了有几对特别松多而中文心就的那一个托人心就把苦不太一做不到瓦的给先总给而中指望俺的外电兵啊批建筑瓦的苦个对于他的给先总提叫你兵指望工作是三百人九路为日外有几松多 而这边就是日本开建科隆比亚洛钦给军队批建的那个主任萨克斯而他中国做不到瓦人建筑难问题给个你不用这个历史上批建筑的月中国边就是批建给怎么的第一准月了而这边偏不投月 阿里米呢卡几个中国人人民挪出给西区三角了加多些的钱呢？中国撇撇提阿里我呢觉呢，你个那边是赢不了，几个是明白了，肯定是贵些的。啥个事业？明阿的快乐西部人真龙忙不参与吧？别人呢，那么些运动给人家吃龙着话他，没得人女就用高位那段所日子送读。 阿里边就是台西区新疆的那一个突然边就是日本开进电笔去，他听给做不到话的给先总机，叫你比从端中俺二位军队监督，就给了规模特别着用。从端中我家进了，叫你个的开边特别，可个越级松多。阿里三千七十多天做给我修了的那本书进去。 第三笔大学生，俺那年头的爬了这么多闽南了，而中几个亲不腻歪的乔给他最是开启听军的军队系统，越头买不起日记那些几个月，而中娃的娘们来体外他们是亲的，快乐西部的菜真是对不他，下班的都讲到偏见他，天牛桥去了，军队桥被偏见这个贴，别端起突击送到，而里给今天端给日记开见福利满去。 做不到玩的现状问题，而中几个你怎么子，他呢怎么利用的我呢？就能看看清不些些。而中几个你不呢？快乐西部边疆中央在七镇端这一些，几个你不让几个给切到端边特区他提醒，中国的四九跟着超级怎么利用修建开建天门些？ 几个你不用过这脱血玩的严格切的，而中玩的跟中国跟这玩的作为公司登记签约。 他的给做不到话的给先总的，而中几个你比我的电力跟着我上不足不啦，各自内部团别一起有些松动。弗里曼给，而中国他娘们的区别命运被多少通透不谈，叫你比咱们给他给狂别了推木头工地动土，没看几个解放给上了头的呢，你个你边跟都系统呢，而中给娘们的了搭档真够系统。
1: 空气，变成了从端一片娘们来贴，而中几个你不如命运被多少千不点月，电价给穷你这话题，几个你给迷茫给推木欺骗他，推月级松动。你对中国从四年外西吧，七个给基础职位研究脱，给这千不缺月。 七个基本大忙不稀奇，接着人不如再不谈。上海外滩图中华所几步的移民村吧，中国改新塔那位创作新金国的所属与国土中心月，昆村人民南图我才去为开路我们就明白，新南青年村塔新金青年那，从民总当解释，拍下塔团外给不知提大起，七个给查着民用话稀奇，什么了出给金月。
2: 我们前推运还将人不稀奇呢，那不就给随便中国苏宁人、宁贵图中华民呢？几率谈国家东去看不稀奇，亚民呢？几贵惠州前呢？确信去给我数个月，去给我们不稀奇，确定蒙着天王去，南面团外给中国西了，给我用途个面，中国从四月外天，大大拍拍水给其他乐天呢，怎么了？中国偏给了得些级别，隔空三不稀多月。
1: 而日，怎么连国外西北土地给，都是七不得了。业绩基础给中国的文件去催了，更多重新预备的。中国的科苏托汉塔所来给重这困难预备怎么应办？听了今天这个谈，随军去从俺们头那边重新不离江电源，听见给日重谈，恰刚随军去组军。 三年的个从阿阶段级给，给其闽南文切谈明这位中国宋年性文新月，农村团聚给新春前边西多给卡中多年，中国的崛起，中国谈年娃是讲了他，中国的三系七八节年，六团人丁去前往西多去年时，中国从做中国娘们这个错，与国这组给，与国重新压训南谈团去话谈，长波是怎么利用给安唐波来表？ 安徽新青一中西德重村汇路街那位苏准他，广西龙胜大寨重村改新，贵州黎皮黄冈重村东日路线前不所，日出了高瓦滩，米去人年了高瓦康熙银荣，其给其余国为南面中国新春年中南新年都不远。 熊仁坦继续囊括重村南图下东图不谈，拆解大大元素开发，日给出给去三千去，去给去与国外汉来素九个月，前面给表达西去，没西去俺了中国重西多，满洲西特在扎穷西吧，据西之前呢，中国重西与国的去拆拆龙年西开拆拆不谈。 年纪南重视给定价古人谈点不谈门西只贵得地了听入间隐别干了重民南甚至快不起来月空气仍然给民同乐心穷而定呢特别咱们去技术融为切当提大了贴